0: 내가 그래서 선생님 문자 그러면 우리 대학원에 유리가 되지는 것인데 마음을 좀 높여줍니다. 북한 다음으로 가서 제가 북한을 해볼 수 없어.
1: 아니 대학원에 죽이라고 뛰기라고 봤어.
0: 대학원에 몇 가지 상황을 하니까 예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마이크로 선생님 사비도 대사하는 게 매우 매우 작고 실수하는 걸로 봤어. 이 빛을 건너버리는 분이 저택권에서 빛을 맞아 혹사하면서
1: 저택권에서 좀 꿈꿀 수대로 버리는 사 뜨거운 만드시나?
0: 이것은 수사를 저희 믿기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때 뉴스 피는 것에 것이 머리까지 상상하고